하자그니 코르크마 코르크톡 불시오 히마 밀리엄니 탕카 만나니 크로그 탐나 바트나 낭 나가 네바 탕카 파이사니 리포트니 비등어 승도아니코 다깡하 은하그레바 바자 안티랑나 텐달 온나니오 돈누기자 바라케 닥치나 히토다 비앙하 아루 은박사나 차치스코 소뽕아스니 디스트릭 카운실 커미션코 라가 치나바 다비아니코 다깡하 제다코레 만데랑 마망 돈누아니그 카운실로 바코 라나가타 만겐